0: It's time for Wednesday's tune-in time. Now, everyone needs a place where they can truly be themselves, right? I'm sure you do too. A space to leave behind the weight of the day, like a room you can call your own. Well, there were a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came together in Room 406 simply because they loved making music. Today, we're joined by members Eunji and Suyun of the Korean indie band 406 Project. Welcome. Hello, guys.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First of all,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간단한 영어로.
0: 네, 좋습니다. 네.
2: Hello, Crunchers. We are 406 Project. I'm Suyun, the bassist, and this is Eunji, the vocalist. And we are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today and enjoy our music and stay tuned.
0: Yay! Stay tuned. Okay, so Suyun introduced Eunji as well. 네, 은지님 같이. 대신 소개를 해주셨어요. We have Crunchers tuning in. 민들레님께서 와와와와 406 406 프로젝트다라고 해주셨고 허 선아 is saying 406 project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We always root for you and love you. And Benny is saying welcome to Culture Crunch 406 project. Thank you for tuning in. Do stay tuned. Now we announced that 406 project is coming in today, joining us on Culture Crunch, and one of our listeners asked about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So I want to ask you, how have you been? 406 프로젝트 분들이 오신다니까 인스타 계정으로 Z8번 is00님께서 요즘 근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저희 요새 8월에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0: 아, 네.
1: 또 각자 곡도 좀 써보고 그리고 영상도 찍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Busy, busy. So they're preparing for their upcoming concert in August. They've been writing songs and exercising as well. Before beginning the show, I asked you what sort of exercises you do. 운동하신다길래 저희 쇼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잖아요. 어떤 운동 하시냐고.
2: 네.
0: 뭐 하시죠?
1: 저는 헬스 하고 있고요, 그냥.
2: 저는 복싱 하고 있어요.
0: 아, 복싱. 와우. So, gym. You go to the gym. You work out in the gym and you do boxing. That's 네. amazing. Wow. Yeah.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셔 가지고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다라는
2: 건장함이 남다르죠. 네.
0: They look healthy, don't they? Yeah, they do definitely work out regularly. All right. Well, this year marks your 12th year debut. Anniversary. In Korea, we have a saying, 10 years is enough to change the mountains and even the rivers. So looking back, what has changed the most since your debut then?
3: 데뷔 12주년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데뷔 초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2: 일단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0: They have aged, definitely.
2: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르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초반에는 좀 달콤하고 그런 어쿠스틱한 사운드 위주였다면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다양한 주제로 좀 역동적인 음악을 밴드 사운드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So in the beginning, like when they debuted at first, their music sounded a little more acoustic and they were a little more sweet genre-wise. But these days, they're experimenting with diverse genres of music and making their music a little more dynamic and experimental. Okay, interesting. Well, on the other hand, what's something that hasn't changed at all?
3: 그럼 반대로 이건 진짜 안 변한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뭐가 있을까요?
0: 서로의 성격?
1: 성격? 네, 성격도 진짜 많이 안 변한 것 같고
0: Their personalities
1: 네. 뭐, 외모?
0: 외모
1: 외모는 많이 변했나?
2: 외모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0: Your looks?
2: 그렇지 않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스타일만? I guess
1: 스타일도
2: 네, 스타일. 네.
1: 많이 변했고
0: 그렇죠 많이 변한 네. 거지만 외모는
1: 맞아요 외모는 뭐 네. 살이 좀 빠졌을 뿐이지
3: 뭐 식성이라든지 식성은 똑같나요? 12년 전과 지금?
1: 아 그건데 그건 똑같은 거 같아.
3: 아 그래요?
1: 같아.
3: Okay. So their personalities remain the same. They look pretty much the same, although their styles have changed a lot. And the foods that they enjoy, their palate has stayed the same as well. Okay, so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we would love to introduce our crunchers to your music, you know, by listening to highlights from your songs and chatting along the way. 오늘은 우리 크런처들에게 406구 프로젝트 음악을 소개할 겸 두 분이 만든 곡들의 하이라이트를 들으면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So let's start with your debut song, How About Me? 첫 곡은 바로 데뷔곡이죠. 넌 나 어때입니다. 들어볼게요.

0: So how does it feel to be listening to your voice back then, like 12 years ago? 12년 전 이 풋풋한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1: 정말 어리다라는 뭐랄까 좀 패기가 있다는 느낌도 네. 들고
0: 정말 그게 느껴지는군요. 네.
1: 그 뭔가 고민이 많이 없던 없어 보이는 그런 뭔가 제가 느끼기엔 좀 해맑은 그런 느낌이에요.
0: Okay, so Eunji thinks they were really young. They can feel that youngness, that refreshing energy. It seems like they don't have much concerns back then because they're just so young and so pure is what Eunji said. What about you, Suyun? 수윤님은요?
2: 사실 이때는 제가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0: 아, 데뷔 때.
2: 그래서 저는 한 1, 2년 뒤에 합류를 했어서
0: 그렇네요. 네네.
2: 그냥 좋아했어요. 이 음악을.
0: 아시고는 나중에 합류하신 거긴 하잖아요.
2: 네,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학교 선배님이셔서. 네. 네.
0: Okay. All right. Well, why did you choose How About Me as your debut title? 넌 나 어때를 데뷔곡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1: 저희가 밴드를 딱 시작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앨범을 발매해야 되니까 어떤 곡을 낼까 고민을 하다가 멤버들끼리 각자 한 곡씩 써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곡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했던 곡이 넌 나 어때였어요.
0: So they formed a band and they wanted to release an album, but they didn't have a song yet. So all the members, they decided to write a song each, bring it together. And the best song out of those songs was this particular one, 넌 나 어때? Or How About Me? Okay, well, your early songs often, I guess, capture like the excitement, you know, at the very beginning of a relationship. It feels like. Personally, what moment at the start of a relationship gives you the biggest butterflies? 406 프로젝트의 초기 음악들은 뭔가 관계의 시작점에 있는 설렘을 다루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두 분은 관계의 시작에서 어느 순간에 가장 설렘을 크게 느끼세요?
1: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진 모습을 봤을 때 설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0: So in the case of Eunji, when she sees an aspect of someone else that she did not expect, that's when she feels butterflies. 그게 초반이든 나중이든 상관없이 그 모습을 볼 때. 오케이. It doesn't matter when, but whenever they see it, she sees it, she feels butterflies. What about you, Seon?
2: 잠깐만, 오래전 기억을 생각해. 저는 비슷한 걸 좋아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취향이 겹칠 때 네. 그거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때
0: 뭔가 네. 그 통한다는 느낌을
2: 네,
0: 주니까
2: 네.
0: Okay. So for Suyun, when she feels or finds out about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people with the other person and herself, that's when she thinks, oh, we can talk about this a little more. We have similarities. We connect. And that's when she feels butterflies. All right. Well, if you could go back to the day you first became a team together and say just one sentence to each other, what would it be? 처음 이제 팀이 되었을 때 같이 팀을 맺었을 때로 돌아가서 서로에게 딱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간단히.
2: 돈을 많이 모아놓자.
0: 돈을 많이 모아놓자.
2: 공금 돈을 쓰지 말자.
0: Okay. Let's save up our money. Let's not use it up.
1: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똑같이? Okay, okay. She would say the same thing about money. Like, let's save up a little more.

0: Bravo!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Now, that was Apartment by 406 Project. Like we introduced earlier, it's their title song or lead single of the album that was released back in 2024, December.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lots of comments about the performance. GY0820 is saying 406, fighting, hatu, hatu, heart, heart. And composed by Min is saying 406, 사운드가 많이 사랑한다고 문 사운드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문 사운드 loves you and 6 우엉 is saying 언니들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 좋아요 좋아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이유가 돼주는 것 같아요 자주 보고 오래 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heartwarming. So she likes these two because they're really persevering and they want to see them for a long, long time moving forward. And Andrew Lim is saying, I didn't want the song to end. 음악이 끝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곡 더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All right. Well, 또박이 406 is also saying,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들으니 또 색다르네. 너무 좋다. Right? It's really new and different to listen to the live through radio. It's so good. And Benny is saying, I always love to hear 은지님's lively and amazing voice. This is amazing. 은지님의 이 생생하고 또 멋진 목소리 항상 듣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Yay! Clap, clap once again. All right, let's move back to our talk now. 이제 다시 토크로 돌아가 볼게요. 크런처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첫 번째 Six 우옹님께서 3시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가장 먹고 싶은 딱 한 가지 뭔가요?
2: If the world were to end right now, like in 3 hours, what's the one thing you want to eat right now?
1: 지금부터 3시간인 거죠?
0: 네, 3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고 지금 당장 먹을 것.
1: 그러면 전 평양냉면.
0: 오!
1: 제 그 버킷리스트, 나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혼자서 평양냉면 집에 가서 소주를 한잔 시켜놓고 네. 같이 혼자서 먹는 거거든요.
0: 아, okay. So, 은지 said 평양냉면 or 평양 buckwheat noodles, the cold noodles, right? One of her bucket lists is to go to one of these restaurants alone, order a noodle, a bowl of noodle, as well as a bottle of soju, and eat it alone like that. So she would choose that as the food that she wants to eat before the world ends. Interesting. 평냉이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음식인가 보네요.
1: 네.
0: Oh, okay. It's her, one of her favorite dishes. All right. And what about you, Seuyun?
3: 저는 건전한 답변을 해야겠죠.
1: 그렇죠.
3: 엄마 밥이.
1: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0: 자, 여기 그러면 은지님이
3: 뭐 알바 없고 저는 어머니의 밥상을 먹고 뜨겠습니다.
0: So Suyun said, unlike Eunji, she would like to have the meal that her mom cooks for her. How would Eunji be feeling right now for her answer?
1: 어머니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3: 우리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음식 좋아해.
0: Okay. So, Suyun's mom likes her own food as well. So, it's all right. Okay, two very different answers. That's good.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H_HO1 is saying, what's something you've been really into lately? 최근에 가장 빠져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1: 저는
0: 네.
1: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식단이랑 운동이랑 연습이랑 이렇게 세 개가 그나마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인 것 같은데
0: 나 관리하고 있다
1: 네네네.
0: 약간 이런
1: 네,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0: Okay. So, 은지, she's on a diet actually. So, she's working out really hard and she's also following a strict diet plan as well. So, what are you eating these days?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식단은 낮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되 조금 건강하게 단백질 챙겨서 먹고 저녁에는 이제 단호박이랑 브로콜리랑 닭가슴살 이렇게 세 개로만 해서
2: 그렇게 동일한 메뉴를 매일 저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1: 아니 네, 조금씩 약속이 있으면 그냥 조금만 먹고.
2: Okay. So during the day, she would just eat anything, but in a healthier way. She would try to eat more protein. But for dinner, she has sweet pumpkin, broccoli, 그리고 또 뭐였죠? 브로콜리.
1: 닭가슴살.
2: Chicken breasts, of course. That's a must if you're on diet and if you're exercising. Okay. Oh, interesting. What about you, Soo-yoon?
3: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하고요. 네. 저 요새 다큐멘터리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다양한 다큐들을 엄청나게 봐요. 시간 나는 대로.
2: Oh, okay. So Soo-yoon's into documentaries these days on Netflix, the streaming site. What is one of your favorites?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최애 꼽아주신다면?
3: 최근에 계속 살인 관련된 다큐들만 봤는데
2: 네.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나 봐요.
3: 범죄 장르를 좋아해서 근데 얘기해드릴까요?
2: 네네 추천해주세요.
3: 제일 재밌게 본 건 넷플릭스의 그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 잘 만들고 재밌고
2: 오케이.
3: 추천합니다.
2: Okay, so Soo-yoon, she usually likes all these thrillers and crime-related documentaries. And one of the favorites that she watched recently is Don't Touch the Cats, right? Or Don't F the Cats, the word. Okay, all right. Oh, yeah, it's a good recommendation, I think. Let's all go watch it.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Yujin underscore Choi. Would you rather take 1 billion won and never see your members again? Or turn down the money and stay with them forever?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10억 받고 멤버 평생 안 보기, 그리고 안 받고 평생 보기. 두 분의 선택이 궁금한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번 네. 아니면 2번? 하나,
1: 2번이
2: 안 받고 평생 보기. 네. 1번이 10억 받고 평생 안 보기.
1: 네.
2: 자, 하나, 둘, 셋.
3: 2번.
2: 감동이다.
1: 뭐야?
2: 서로 놀란 거예요.
3: 다를 줄 알았는데.
1: 1번일 줄 알았는데.
3: 한 명은 1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동시에 엄청
3: 그러니까요.
2: Alright, so I was expecting them to say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chose number 2. What a friendship, right? What about, I guess, 10 billion won then? 100억이면요?
1: 100억이요?
2: 조금 고민되시죠?
3: 100억이면 안 봐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1: 그치,
3: 네, 그치.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1: 그렇죠. 10억은 사실 또
3: 10억은
1: 이제
3: 또
1: 살짝 애매하긴 하죠.
3: 둘이서 해볼 만한.
1: 그렇죠.
2: Okay, so if it's 10 billion won, they would just choose not to see each other and make new friends because there are good people in this world. All right, funn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4년 곡이죠. What lasts will last. 너의 언덕이 될 수 있다면입니다. 들어볼게요.

0: for that another amazing live performance. We have our crunchers saying a lot of things through our YouTube comment box once again regarding the performance. Let me share a few with you. MinR0_KK is saying, 우와, 라고 해주셨고, Lucasm is saying, I'm definitely checking out more of their music. 아, 이들의 노래 더 많이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HappyOn88553 is saying, I'll be replaying this later. 이 곡 다시 리플레이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Sarah Days is saying, My new comfort song. 새로운 위로송 발견했다고 얘기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Farewell. I love that. 안녕? 뭔가 작별 인사가 아니고 또 볼 거라는 인사이기도 아, 하고, 네. 그죠? 네. 네. 작별이면 너무 아쉬워요.
1: 네. 근데 좀 사실 초반 제목은 작별 네. 인사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근데 뭔가 작별 인사이면서도 네. 뭔가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그런 곡입니다.
0: Okay, so it was like farewell, farewell, but it's not really about farewell. It's more about meeting them again, you know? You know how in Korea we say 안녕, but it could mean hi and bye together. 그러면 이 곡의 비하인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사실 네. 이 곡을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썼던 곡입니다.
0: So it's actually quite a personal song that Eunji wrote after letting her grandmother go. She passed away, and after coming back up after the funeral in the bus, that's when Eunji wrote this very song. Okay. Well, I think she must have felt really emotional while recording this song. 이렇게 곡을 쓰시고 나서 녹음을 하실 때 네. 굉장히 울컥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업이.
1: 네, 녹음했을 때보다는 이제 곡이 다 완성돼 갈 때쯤에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So not so much when she was recording it, but she was really emotional when the song was almost complete, thinking about her grandmother as well. All right, well, I guess I am a little curious about Suyun's thought as well. Suyun님은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이제 은지님이 쓰고 나서 어떠셨어요?
2: 처음에는 이 비하인드를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가사는 가사가 정확하게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말씀하신
0: 맞아요.
2: 것처럼.
0: 네.
2: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건네는 인사일까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다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더 이 노래를 좀 좋아하게 된 그렇게 되더라고요.
0: I see. So Suyun didn't know the behind story of this song, how Eunji wrote it. But after knowing the story, she started to like it more, you know? Yeah, which makes sense. Okay, so it's a pretty warm and personal song.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Every morning, the first person we meet is ourselves, right? In the mirrors. We look at the mirror every morning. What do you usually say to yourself, I guess, to begin the day?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혹시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2: 아니 이거를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0: 아, 네네.
2: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냐 이랬더니
0: 네.
2: 얼굴이 왜 이러지?
0: What?
2: 라고 한다.
1: 아침에 이제 붓잖아요. 많이 부어 있잖아요.
2: 머리도 그래서. 헝클어져 있고.
1: 와, 왜 이러지?
0: 오케이. So they talked about this earlier amongst themselves, and Suyun asked Eunji, what do you say to yourself when you look at the mirror after you wake up? And Eunji said, why do you look like that? Because usually we are quite puffy in the morning, right? And we look pretty messy. So that's what she says. What about you then, Suyun님?
2: 저요? 아침에 눈 떠서 거울 보면... 비슷한 생각이 같습니다.
0: 너도 왜 그러니?
2: 정확히 오늘 아침에 네. 사실 라디오 때문에 평소에

0: 일어난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데
1: 아, 네.
0: 어제 일이 늦게 끝나고 배고파서 라면을 먹었어요.
1: 아하. 전혀 모르겠어요. Like 아, I said, 네. you look beautiful. Both of you. So, Suyun says says something similar, like 은지. But last night, they were actually working on a song until late, and she had 라면. So this morning, she was extra puffy, you know, extra bloated is what she said. But you know what? Don't you think they just look very natural and beautiful as they are, right? Okay, do share your thoughts as well, Crunchers. Now, moving on then. Looking back on your years of making music as 406 Project, what have you learned or how have you grown through, I guess, all the meetings and goodbyes that you had to experience? 406 프로젝트로 치열하게 음악을 해온 세월이 이제 12년이 됐잖아요. 돌아봤을 때 과거의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거나 혹은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요?
0: 왜 없어요?
2: 예, 아 있어요.
0: 얘기해 보세요.
2: 저 먼저.
1: 먼저?
0: 내가 먼저 할까?
2: 네.
1: 아, 수윤이 먼저.
0: 아 저는 그 긴 시간 음악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1: 그러니까
0: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1: So things don't go the way they want them to. 예를 들면요.
0: 근데 그게 부정적인 네. 게 아니고
1: 아,
0: 그냥 너무 잘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1: 네.
0: 예를 들어서 막 성공할 줄 알았던 곡도
1: 네.
0: 잘 안 되고
1: 반대이기도 하고
0: 네, 반대이기도
1: 그죠?
0: 하고.
1: So for example, songs that they thought would be a huge hit, a success, didn't turn out to be it. But some songs that they didn't expect to be a big hit became a big hit, you know? So just letting them be, letting it be, going with the flow is what she learned. And what about you, 은지?
3: 저도 이런 생각이랑 되게 비슷해서 옛날에는 엄청 막 진지하게 살려고
1: 네.
3: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1: 네.
3: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도 되겠다. 뭔가 스스로를 좀 봐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Oh, okay. So in the past, 은지 used to be a very, I guess. She would always work hard, a very hardworking person, very dedicated. But she realized over time that you don't have to be too tight. You don't have to be too uptight or forcing yourself to be perfect in everything you do. Just let things be and have more room for yourself is what she realized. And that turned out to be better, I guess. 그 상태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1: 네.
3: 제가 안 그래도 그 아까 라이브를 하면서
1: 네.
3: 잠깐 픽사리가 났는데
1: 네.
3: 예전 같았으면
1: 네.
3: 정말 다시 인터뷰에 집중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1: 네네.
3: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걸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났는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어쩔 수 없지.
1: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갔어요.
3: 네.
1: 그게 라이브의 묘미기도 하고.
3: 네.
1: So, 은지, when she was singing, there was a small off-tune part, which I didn't even realize. It was just like really natural. In the past, she would have been really like fixated on that, unable to do the interview even. But now she's just letting it be. Oh, I can just do better later, is what she thinks now. A lot healthier, right? All right, well, our final question is,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about your future plans or your plans for this year, perhaps?
4: 마지막 질문인데요. 크런처들을 위해서 올해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올해 우선은 저희 8월에,
4: 네.
3: 8월 2일에 공연이 하나 있고요.
4: 네.
3: 또 연말 콘서트. 계획을 하고 있고.
1: Ooh, so two concerts, one in August, second, and one in at the end of the year. That's like the end of year settlement concert. 네.
3: 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앨범을 위해서 곡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같이 영상 콘텐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4: 아, 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콘텐츠. Alright, so moving forward, they'll be continuing to write more new songs and even video contents as well. I'm sure many of you fans are waiting for their contents as well as the songs as well. And Crunchers, do look forward to their upcoming performance on August 2nd. Alright, you can check out the details through their social media. Well, sadly, it's time to say goodbye. It's a farewell for us. How was it for you?
2: 안녕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시면요.
0: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라디오를 은근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워낙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하다 갑니다.
4: 저희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ey enjoyed it a lot. And what about you, Inji?
3: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초반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하고 싶은 얘기도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Eunji enjoyed it a lot and it was a very comfortable time for both of them as well.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another song by 406 Project. It's 기분이 좋아, feels good.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해볼까요? Keep crunching!

나나 쟤나 아무리 급세 2 Let me think about it 도대체 뭘 얻고자 왜인종의 노래를 만들었을까 일하 고품이 유진 언제 해마 키면 저 반대길로 역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 신어봐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K-beauty is more popular than ever around the world, but today's guest on Open Heart looks beyond beauty on the surface. They see the skin as a reflection of the body and believe that healthy skin starts with a healthy body. Please welcome Korean medicine Dr. Lee Ju-yeo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라니언에서 피부 질환과 체질 개선 위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이주연입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She did mention during the song break that it was her first time not only on radio but on like media. It's her first media appearance, so she's a little nervous, but I kind of expected she would do a lot of this and that. So I want to ask,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2: 일단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런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하셔서 조금 긴장된다고 하셨잖아요.
1: 너무 떨려요.
2: 그런가요? 아, 떨리실 필요 네. 전혀 없고요. 그냥 거의 오늘 진료 봐주시는 것 처럼 저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제 건강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냥 편하게 오늘 함께 대화 나누다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0: She says she's so nervous, but I was like, you know what? It's okay. We're all just people that are interested in health and probably unhealthy people. So just imagine that you're meeting your patients. So I want to firstly ask, how did you become a Korean medicine doctor? What was the story behind that?
2: 그럼 일단 좀 기본 질문들 몇 가지 드릴 텐데요. 한의사가 대신 계기가 일단 궁금해요.
1: 아, 저는 원래 병리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결과치가 수치에서 이상이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일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수치에서는 정상이어도 몸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찾다가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뭔가 저희가 아파서 병원을 가도 문제 없으세요라는 답을 받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의원을 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Oh, okay.
0: She says that she originally majored in pathology and she thought that when you look at the rates or the health rates after you go through tests, most of the time, you know, when it comes out normal and you're healthy. But there are some patients that still feel discomfort although their rates are normal. And so she was interested in Korean medicine and she thought, okay, if people are still feeling, you know, discomfort, even if they seem healthy on the charts, there might be some other ways

0: to tackle this problem. So that's why she became a Korean medicine doctor. And we did mention in our intro that we are relating K-beauty today. So how are we relating K-beauty to Korean medicine? That is like a big question. 요즘은 K-beauty가 너무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의사로 이제 와주셨는데 또 K-beauty 이야기도 좀 섞어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1: 아, 실제적으로 우리 그 제가 한의사로 진료를 네. 하다 보니까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보통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시술적인 부분만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그 같이 치료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더 회복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K-뷰티와 연관되어서 몸속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겉에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네요.
1: 맞습니다.
0: Oh, okay, she says that when you think about K-beauty, most of the time it's, you know, taking care of your physical appearance, what you can actually see. But she believes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take care of inner health as well, and that's something that comes along with beauty you see on the outside. So she wants to talk about those relations today as well. Firstly, when we think about Korean medicine, one of the biggest pictures that we can visualize, I think, is acupuncture. And she did bring in some of her props today, so I want to do a little show and tell right now.
2: 저희가 한의학 하면 남녀노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침 치료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몇 가지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2: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실제로 한의학에서 특히 피부를 치료할 때 다양한 침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종류를 좀 여러 개 가져왔어요. 네.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침 같은 경우는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침은 이제 피부에서 흉터 없이 염증을 빼주는, 독소를 네.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침 같은 경우에는 침 끝에서 고주파가 같이 나와서 우리 모공이나 흉터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침입니다. 그리고 이 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육이라든지 근막 같은 경우 교정을 통해가지고 리프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을 교정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침입니다.
0: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사이즈가.
1: 맞아요.
0: 저희가 네. 보통 생각이 좀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침 하면 뭔가 좀 긴 바늘일 것 같고 근데 거의 너무 이제 귀엽고 작아서 저런 것들은 정말 거부감 없이 맞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he introduced some of the acupuncture she brought, the props she brought in today, and I want to tell you guys the effects that they have. One of the things that she showed us was something that helps with newer skin and, you know, inflammation in your skin, and there were others that helped with newer skin come out after you have your acne conditions or procedures. There were things that help with lifting as well, and I was talking about how they're so teeny tiny. When we think about acupuncture, they're usually very very scary, and they're very long, big needles that go through our body, but those are just so cute. I feel like everybody would be able to, you know, just take the procedures. But I want to ask, okay, they are small. Is it painful?
2: 저희가 보이는 대로 좀 작은 침들이었는데 고통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고통일까요, 이 침들은?
1: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 침의 겉부분에 코팅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들어갈 때 거의 아프지 않고 아주 살짝 따끔한 정도. 여서 침 치료 받으면서 네.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정말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건 믿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주무시는 분들도까지 있으면 정말 오케이. She says that if you look closely, there's a coating in the front, so it's really not painful. And at first I thought she was lying because she's a doctor, but she says there are even patients that fall asleep while they're getting their procedures done. And I want to talk about how your body is a reflection of your skin and how this is related to Korean medicine.
2: 저희 피부와 이제 몸 건강에 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피부는 몸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한국에서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에 접근하나요?
1: 맞아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장기거든요. 그래서 몸 내부에 있는 모든 상태들이 드러나는 창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를 볼 때 단순하게 피부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수면 상태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태나 소화 상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합니다.

0: 되게 많은 걸 신경 써야 하네요, 저희가.
1: she says, yes, it is true that whatever you see on your skin, it's kind of a sign of what your body is telling you. Not only is the overall health important, but it's really important to see how your stress levels are, how your eating habits are, and if you are sleeping enough or if you're underslept. Everything is a result of what you see on your skin. So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a song, but first we are going to be doing, during the song break,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It's DJ privilege in the studio. I'm going to be getting something called a pulse diagnosis, but in case you guys don't know what it is, I do want to ask our doctor what this is.
0: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제가 오늘 DJ인 관계로 DJ인 덕분에 맥을 한번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혹시 해외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걸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아, 우리 맥을 본다는 거는 손목에 있는 말초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심박수라든지 혹은 맥박의 형태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네. 단순하게 이제 맥이 빠르고 느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또 모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네. 심장에서부터 말초로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소화 상태는 어떤지 요런 전반적인 건강을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0: 마침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많이 자고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는데요.
1: She says that because we have our pulses on our wrists, it's something to check out your overall body condition and it's to see your stamina levels. It can kind of tell what you're feeling right now, like all the things we talked about before, the stress levels, if you're eating well, if you have a good digestive system. Overall, you can tell what the body system is like currently. So she'll be checking my pulse during this song break and we'll be back. This is 소문의 낙원 by 악뮤.

0: pores getting larger, and it's going to result in more skin conditions that is going to bring you discomfort. And that's just like folliculitis and also seborrheic dermatitis. It's kind of the things that aren't really acne. Of course, we're going to have acne as well, but you know, more severe problems than acne, the more oilier skin that you're going to get. So of course, we know it in our brain that we should be eating healthy. These are another reminder, another warning that you should be staying away from these very bad foods in your life, unless you're having it once every 2 weeks or 4 weeks, like she mentioned earlier. Does it really help if we put on good or more products on our face as well then? 그럼 저희가 화장품이 일단 되게 접하기가 쉽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진짜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피부를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보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져 있거나 피부염이 있을 때는 너무 많이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게 그 성분이 안 맞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피부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바르면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네.
0: When your skin is sensitive, it's actually not going to be helpful at all. It's better to use less product and less things on your skin. And it's, we know products are really good out there. K-beauty is the thing. But she says, if your skin is sensitive or it's not a healthy state, whatever you use, it's going to be a little too much for your skin. So she really wanted to mention that you have to be aware of your condition and what your skin is saying to you before you start using loads of product on your face. I want to also ask about body constitution. We all have different body types, and I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health tips based on our body types as well.
2: 한의학에서는 체질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어떤 체질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1: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특히 네 가지로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체질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피부의 그 상태도 굉장히 다르고 잘 생기는 질환도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좀 많아서 얼굴로 이제 홍조가 많이 생기거나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장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장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몸속에 노폐물이 좀 잘 쌓이기 쉬운 체질이어서 이제 피지 분비가 많고 그 다음에 모공이 커지거나 지루 피부염 같은 질환이 잘 생깁니다.
0: 그럼 저희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싶으면 한의원을 방문하면 보통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가요?
1: 네.
0: okay. So there are four types in general that we all share. The first one is 소양인. These types, they kind of are more sensitive to heat, so you might get blushier cheeks or you might get more acne because of that. And then there's 소음인. You guys have more problems with toxins and getting rid of all the toxins or your gut problems, so you have thinner skin layers. If you are the type of type, it's going to be harder to get rid of your toxins inside of your body, so you might get bigger pores. And then also there is the, what was the last one?
2: 저희 하나 더 뭐였죠?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이 뭐였죠, 그리고?
1: 태양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사실 잘 없으세요. 네, 만 명 중에 세 명 정도로 아주 적은 편이어서 네. 한국인들이라면 본인이 태양인이 아닐까 걱정은 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0: okay, there was a reason why she didn't mention 태양인 because it's really, really rare. So if you're Korean, chances are you're probably not going to be 태양인. But if you are really curious about what type of body constitution you are, then she says that if you visi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then they will tell you what kind of condition you are and how you can prevent these issues. I also want to ask about self-healing resilience as well. What can we do if we want to build our skin resilience? 또 저희 자생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는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고 이제 자생력을 키우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1: 일단은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충분히 주무시고 네. 그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몸의 체질과 피부 타입을 잘 알고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몸의 균형이 네. 잘 이루어져 있으면 가끔 야식 먹거나 네. 가끔 우리 또 밤새거나 해도 네. 피부가 좀 잘 버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우리 나쁜 행동을 해도 바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2: 저희가 그럼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두면 가끔 좀 실수를 하고 약간 네. 일탈을 하더라도
1: 가끔 허거를 먹어도
2: 가끔 허거를 먹어도 괜찮다. 네. Okay, so she says that obviously we kind of know this, but once again warning you, you have to sleep well, you have to eat well. Not only do you have to eat well, but you have to eat good things. You shouldn't be stressed too much, and also you have to know what your body condition is like. It doesn't matter what you're doing to your body or how you're taking care of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 current condition is like. And she says that if you try to keep these in your daily life, then even if you have a few nights where you throw an all-nighter or you're eating, you know, bad food late at night, she jokingly said if you're eating hot pot, it's going to be helpful for you to go back to your main state and your resilience is going to be, you know, better because you tried all of this during your daily lives. So how about we don't try, oh my gosh, I'm going to be so healthy from today, but we just try our best to keep all these basic facts. Let's go listen to another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This is Forever One by 소녀시대.

0: 한국은 이제 한의원에 가서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1: 네, 실제로 한약 다이어트가 효과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 특히 우리 조금 산 후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이제 살이 불어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력이 오히려 너무 떨어져서 대사가 잘안 돼서 살이 찌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약으로 몸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살이 굉장히 건강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실제로 그런 원장님에게도 그런 고민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요즘?
1: 네, 매우 많습니다.
0: 오, okay. She says that yes, she realized that it's really effective for effective as well. She saw a lot of people come to her. There were a lot of patients that asked her what they should do. If you go to these Korean medicines and they give you medicine, it's helpful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makes you not eat. It's not something that makes you go out and run, but instead it mainly focuses on blood circulation. And this isn't really something that we can try to do. We have to get help from other things, like we have to massage our body or we have to like work out, but they're actually helping you do this through this medicine, so she's seen a lot of people gain a lot of fat from this. We also have a question in our chat. Bahar says, can I also ask about ways to help with insomnia? Lack of sleep ruins everything else in the body. 청취자분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잠을 못 자니까 모든 건강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1: 맞아요. 잠을 못 자면은 몸이 정말 다 같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는 게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 소화기관이 너무 약하더라도 그래도 기력이 떨어져서 우리 잠을 자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원인을 제대로 잘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Okay, it's not only important to just try to sleep, but you gotta know why you can't sleep. Some people, it's literally because they're overthinkers and because they have stress. For some people, it's because they have gut problems or digestive problems. So you have to figure out why you're not able to sleep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So how about you go through a little self-diagnosis tonight and see what might be the reason why I can't sleep and then try to tackle the problems that you have. I want to do a little OX question. Question now, true or false? So I'm gonna be asking some questions. Please let us know if this true or false. 이제는 저희 피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그거를 원장님과 함께 OX로 이게 맞는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Your skin, you're just born with it, so it's hard to change your skin condition through whatever other things you try to do. OX 무엇일까요?
1: X입니다. 네.
0: X. 보통 저희가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실제가 아닌 건가요?
1: 실제 근데 타고나는 것도 영향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 관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0: Okay, she says it's kind of true because, of course, we are born with specific things. We are born with, some genes. But what's more important is how you take care of it as you're living and what kind of environment you're in. So she says that it's really possible to take care of it no matter what type of skin you're born with. Next question is, the pricier the skincare product, the better. 비싼 화장품일수록 피부에 좋다? OX 어떤 걸까요?
1: 이것도 X입니다.
0: 오, 상관이 없나요?
1: 이게 가격보다는 성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성분도 본인 피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0: 다 그럼 각자 다 다르겠네요, 정말.
1: 맞아요.
0: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비싼 게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가격대가 아니라도 잘 맞을 수 있는 거네요.
1: 네.
0: Okay, she says, yeah, this is the same. It all varies by skin. So some people, pricier products might be the way, but for some people, it might just be the cheaper products. It really depends on what kind of skin you have right now. Next question is, if we drink detox drinks, it's helpful for your skin. 디톡스 음료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디톡스 음료를 마시면 피부가 맑아진다. OX 어느 쪽일까요?
1: 이것도 X입니다.
0: 오, 근데 저희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잖아요. 디톡스 음료는.
1: 맞아요.
0: 네.
1: 근데 이 디톡스 음료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인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체질에 잘 맞는 디톡스 음료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질과 안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네. 장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피부로도 염증으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Okay, so she says it's important what they put in these detox drinks, but if it's nice for your body, if it's compatible, it won't be a problem. But sometimes they have really bad ingredients or toxic ingredients that might impact your immune system or your toxins. So it's not really the case that's always going to make your skin become more brighter or more clear. I think this one is going to be our first O, but I'm not sure. Let's ask. Drinking more water is going to solve all your skin problems.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무조건 좋아진다. OX?
1: 이것도 X.
0: 저희 항상 물을 하마처럼 마셔야 된다고 듣는 것 같은데요. 왜 X죠?
1: 물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우리 네. 피부 보습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다른 거 나쁜 거 다 하면서 물만 많이 마신다. 이렇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어요.
0: 만능 통치약은 아니다, 물이. 오케이. She says, of course, being hydrated is important, but you can't be doing everything bad for you and then just solving your problems by drinking water. You have to do all the other stuff and then hydrating yourself will come along with the other things that you did. Okay, our last OX question is the more you cleanse your face, the cleaner and clearer your skin is going to be. 세수를 자주 하면 피부 청결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 OX.
1: 이것도 X입니다.
0: 저희 오늘 다 X였네요.
1: 그러네요.
0: 다 루머네요. 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1: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세안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세안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0: Oh, okay. So if you're cleaning your face too often or too much, it's actually going to ruin your skin barrier. So it's important to just do enough. Everything is just enough. You gotta remember whatever you do, you gotta remember it has to be just enough. Well, we were talking a lot about food today, so I want to ask another food question. What kind of food do you recommend for us? Or what kind of, let's say, ingredients are helpful for our skin?
2: 저희 그럼 먹는 것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먹는 피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제가 피부 질환 환자분들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한약재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황금이랑 율무랑 당귀라는 약재인데요. 이 황금은 몸에 열과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무는 몸속에 노폐물을 빼주고 당귀는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2: 그러면 저희가 만약 이걸 다 챙겨 먹을 수 없다면 그럼 이것만이라도 최대한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나요?
1: 단 하나 조금 끊으면 좋을 걸 알려드리면은 음료수요.
2: 네. 음료수가 되게 또 광범위하잖아요. 제로는 괜찮은가요?
1: 보통 이제 단맛이 나는 음료수에는 당류가 네.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우리 혈당을 올리고 당독소를 유발을 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하는 편이에요.
2: 네.
1: 그래서 제로 음료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 제로 음료에 설사라든지 혹은 이제 배탈이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2: 네.
1: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Okay, so she did introduce three ingredients she uses most when she is dealing with her patients. The first thing is called 황금, which is Scutellaria bicalensis, and this helps with getting rid of the heat inside of your body. And then she talked about coix seeds, which is something that helps with getting rid of the toxins inside of your body. And then lastly, she talked about angelica root, which is something that helps with your blood circulation. And then I asked the opposite question, okay, then what is something that we shouldn't eat? And she says, if I were to tell you to stay away from one thing, it would be drinks, pop, soda, whatever it is. And I said, okay, well, I have a question. What if it's zero? And she says, it might be better, but there are still other things inside zero products that might be a little toxic for your skin. So how about you just stay with water? I do have another question. What about coffee?
2: 커피는 어떤가요?
1: 커피는 근데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네. 않습니다.
2: 저 계속 여쭤봐도 되나요? 차는 어떨까요?
1: 차도 종류에 따라서 네.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차라면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2: 그냥 물이 최고인 거네요.
1: 맞아요. 사실 물이 제일 안전합니다.
0: Okay, she says that coffee might make your skin more drier. And I said, what about tea? And she says, it varies by tea. But if there is caffeine in your tea, once again, it's going to make your skin a little drier. So she says water is going to be probably your favorite and best choice. Are there people that are scared, patients that come up to you that are scared because they have to get acupuncture on their face?
2: 얼굴에 침을 맞는다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좀 간혹 있나요?
1: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셨다가 네. 실제로 침치료를 받아보시고 별로 안 아픈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침치료 하고 나서 바로 좀 혈색이 좋아지니까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조금 즉각적인 효과도 보이는 편인가 봐요.
1: 네,
2: 침치료가.
1: 맞습니다.
0: Oh, okay,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get acupuncture procedures, a lot of the times you could see instant results. So even when you're scared and even if they're scared and they go and they're like, oh, I think it's gonna hurt. Number one, it doesn't hurt as much, so they're surprised. And then number two, they kind of see the instant results, so they are kind of satisfied. And then they go back home. We want to learn about a tip, something that we could do at home. And you said you would introduce a tip for us.
2: 또 저희가 오늘 특별히 청취자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지압법인가요?
1: 일단은 눈빛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주변에 순환을 통해서 눈이 처지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눈 주변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2: 네.
1: 먼저 우리 여기 눈썹 앞쪽에
2: 네. 네,
1: 이 부분은 찬죽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3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0: Okay, we're learning about acupressure right now. Something you could do at home. And firstly, she says this is going to help your eyes become more clear and it's going to help with the wrinkles around your eyes as well. It's right in front of your eyebrow.
2: 여기 앞머리죠, 이거?
1: 맞아요.
0: Okay, 네. right in front of your eyebrow.
2: 어느 정도 세기로 얼마 정도 누르고 있어야 할까요?
1: 너무 아프지 않게 가볍게 네. 눌러주시면서 3초 정도
0: 이렇게. Okay. Not too strong and around 3 seconds.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1: 틈 날 때마다 눌러주셔도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0: Ooh, whenever you have time, you can do it. But also, it's going to be helpful if you do it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Best results if your hands are clean as well. Oh, okay. Everybody try this right now. What's next?
2: 다음엔 또 어떤 지압법이 있을까요?
1: 다음에는 우리 팔자주름 고민이시거나 혹은 이제 볼이 좀 처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예쁜 미소와 함께 도움이 네.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면 여기 입꼬리 양 옆에
2: 네.
1: 이 부분이 이제 지창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턱 바로 각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협거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2: 오, V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네, 미소와 함께 해주시면 오. 도움이 됩니다.
0: Okay, then make a V sign with your fingers, guys. And this time it's going to be helpful for lifting your cheeks and also if you have problems with your marionette lines. So what you're going to do is put one finger on the end of your lips and then you're going to put this to the side of where your jaw is starting and you're going to just press on this for 3 seconds as well. I'm talking right now, so it's not really easy, but you guys can do this day and night. Ooh, okay. Do we have one more?
2: 또 하나 더 있을까요?
1: 그다음 요즘 또 제일 많이 고민이라고 찾아오시는 게 여기 턱 아래쪽에 투턱이 있다고
2: 네.
1: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또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2: 오, 네.
1: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턱을 들었을 때 쑥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 부분이 오. 염천혈이고요.
2: 네.
1: 그 다음에 우리 귀 요쪽 뒤쪽에 네. 쑥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천룡혈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우리 목 아래 부분과 턱 라인 쪽에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붓기가 빠지면서 네. 턱 라인이 예뻐지는.
0: Oh, okay. This is going to help shape your lower face line and also it's going to help you get rid of the toxins around your upper body and your face. So if you guys touch underneath your chin, there is a spot that kind of has a little hole that kind of dips inside. So you guys can lift your chin up and you guys can press on that. And also if you look to the side underneath your ear, there is another part that goes a little inwards. So you guys can press on that as well. In the morning, if you're feeling a little puffy, this is going to be a perfect way to de-puff your face. I feel like we could do this when we're like cleansing our face in the morning as well. 뭔가 세수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로션 바를 때
1: 맞아요.
0: 또 손이 깨끗하면 좋겠죠?
1: 맞습니다.
0: Make sure your hands are clean. Everybody outside were doing it as well. 저희 제작진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막 혈자리를 찾고 계신데요. 좀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You guys can concentrate and press on these acupressures right now, acupoints, while we listen to Dance the Night Away by Twice.

0: Wednesday's tune-in time. Now, everyone needs a place where they can truly be themselves, right? I'm sure you do too. A space to leave behind the weight of the day, like a room you can call your own. Well, there were a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came together in Room 406 simply because they loved making music. Today, we're joined by members Eunji and Suyun of the Korean indie band 406 Project. Welcome. Hello, guys.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First of all,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간단한 영어로.
0: 네, 그냥. 좋습니다. 네.
1: Hello, Crunchers. We are 406 Project. I'm Suyun, the bassist, and this is Eunji, the vocalist. And we are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today and enjoy our music and stay tuned.
0: Yay! Stay tuned. Okay, so Suyun introduced Eunji as well.
1: 네,
0: 은지님 대신 소개를 해주셨어요. We have Crunchers tuning in. 민들레님께서 와, 와, 와, 와. 406 406 프로젝트다 라고 해주셨고 허선아 is saying 406 project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We always root for you and love you. And Benny is saying welcome to Culture Crunch 406 project. Thank you for tuning in. Do stay tuned. Now we announced that 406 project is coming in today joining us on Culture Crunch and one of our listeners asked about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So I want to ask you, how have you been?
3: 406 프로젝트 분들이 오신다니까 인스타 계정으로 Z8번 is 00님께서 요즘 근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4: 저희 요새 8월에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3: 아, 네.
4: 또 각자 곡도 좀 써보고 그리고 영상도 찍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Busy, busy. So they're preparing for their upcoming concert in August. They've been writing songs and exercising as well. Before beginning the show, I asked you what sort of exercises you do.
3: 운동하신다길래 저희 쇼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잖아요. 어떤 운동 하시냐고.
1: 네.
3: 뭐 하시죠?
4: 저는 헬스 하고 있고요, 그냥.
1: 저는 복싱 하고 있어요.
0: 아, 복싱. 와우. So, gym. You go to the gym. You work out in the gym and you do boxing. That's 네. amazing. Wow. Yeah.
3: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셔 가지고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다라는
1: 건장함이 남다르죠. 네.
0: They look healthy, don't they? Yeah, they do definitely work out regularly. All right. Well, this year marks your 12th year debut. Anniversary. In Korea, we have a saying, 10 years is enough to change the mountains and even the rivers. So looking back, what has changed the most since your debut then?
3: 데뷔 12주년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데뷔 초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1: 일단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0: They have aged, definitely.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르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초반에는 좀 달콤하고 그런 어쿠스틱한 사운드 위주였다면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다양한 주제로 좀 역동적인 음악을 밴드 사운드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So in the beginning, like when they debuted at first, their music sounded a little more acoustic and they were a little more sweet genre-wise. But these days, they're experimenting with diverse genres of music and making their music a little more dynamic and experimental. Okay, interesting. Well, on the other hand, what's something that hasn't changed at all?
3: 그럼 반대로 이건 진짜 안 변한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요?
4: 뭐가 있을까요?
3: 서로의 성격?
4: 성격? 네, 성격도 진짜 많이 안 변한 것 같고
0: Their personalities
4: 네. 외모?
0: 외모
4: 외모는 많이 변했나?
1: 외모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0: 아, your looks
1: 그렇지 않나요?
4: 그런 것 같아요
0: 스타일만? I guess
4: 스타일도
1: 네, 스타일. 네.
4: 많이 변했고
3: 그렇죠 많이 변한 네. 거지만 외모는
4: 맞아요 외모는 뭐 네. 살이 좀 빠졌을 뿐이지
3: 뭐 식성이라든지 식성은 똑같나요? 12년 전과 지금?
4: 아 그건데 그건 똑같은 거 같아.
3: 아 그래요?
4: 같아.
3: Okay. So their personalities remain the same. They look pretty much the same, although their styles have changed a lot. And the foods that they enjoy, their palate has stayed the same as well. Okay, so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we would love to introduce our crunchers to your music, you know, by listening to highlights from your songs and chatting along the way. 오늘은 우리 크런처들에게 406구 프로젝트 음악을 소개할 겸 두 분이 만든 곡들의 하이라이트를 들으면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So let's start with your debut song, How About Me? 첫 곡은 바로 데뷔곡이죠. 넌 나 어때입니다. 들어볼게요.

0: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Now, that was Apartment by 406 Project. Like we introduced earlier, it's their title song or lead single of the album that was released back in 2024, December.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lots of comments about the performance. GY0820 is saying 406, fighting, hatu, hatu, heart, heart. And composed by Min is saying 406, 사운드가 많이 사랑한다고, 문 사운드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Moon Sound loves you. And Six Wong is saying, 언니들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 좋아요. 좋아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이유가 돼주는 것 같아요. 자주 보고 오래 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heartwarming. So she likes these two because they're really persevering and they want to see them for a long, long time moving forward. And Andrew Lim is saying, I didn't want the song to end. 음악이 끝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곡 더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All right. Well, 또박이 406 is also saying,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들으니 또 색다르네. 너무 좋다. Right? It's really new and different to listen to the live through radio. It's so good. And Benny is saying, I always love to hear 은지님's lively and amazing voice. This is amazing. 은지님의 이 생생하고 또 멋진 목소리 항상 듣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Yay! Clap, clap once again. All right, let's move back to our talk now. 이제 다시 토크로 돌아가 볼게요. 크런처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첫 번째 식스우옹님께서 3시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가장 먹고 싶은 딱 한 가지 뭔가요?
2: If the world were to end right now, like in 3 hours, what's the one thing you want to eat right now?
1: 지금부터 3시간인 거죠?
0: 네, 3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고 지금 당장 먹을 것.
1: 그러면 전 평양냉면.
0: 오!
1: 제 그 버킷리스트, 나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혼자서 평양냉면 집에 가서 소주를 한 잔 시켜놓고 같이 혼자서 먹는 거거든요.
0: 아, okay. So, 은지 said 평양냉면 or 평양 buckwheat noodles, the cold noodles, right? One of her bucket lists is to go to one of these restaurants alone, order a noodle, a bowl of noodle, as well as a bottle of soup.

0: 저는 어머니의 밥상을 먹고 뜨겠습니다.
1: So Suyun said, unlike Eunji, she would like to have the meal that her mom cooks for her. How would Eunji be feeling right now for her answer?
2: 어머니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않아?
0: 우리 엄마는 엄마가 한 음식 좋아해.
1: Okay. So Suyun's mom likes her own food as well, so it's all right. Okay, two very different answers. That's good.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H_HO1 is saying, what's something you've been really into lately? 최근에 가장 빠져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2: 저는 네.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1: 아, 네.
2: 그래서 식단이랑 운동이랑 연습이랑 이렇게 세 개가 그나마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인 것 같은데
1: 나 관리하고 있다
2: 네네네.
1: 약간 이런
2: 네,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 Okay. So Eunji, she's on a diet actually. So she's working out really hard and she's also following a strict diet plan as well. So what are you eating these days?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식단은 낮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되 조금 건강하게 단백질 챙겨서 먹고 저녁에는 이제 단호박이랑 브로콜리랑 닭가슴살 이렇게 세 개로만 해서
1: 그렇게 동일한 메뉴를 매일 저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2: 네, 근데 약속이 있으면 그냥 조금만 먹고
1: Okay. So during the day, she would just eat anything, but in a healthier way. She would try to eat more protein. But for dinner, she has sweet pumpkin, broccoli, 그리고 또 뭐였죠? 브로콜리?
2: 닭가슴살.
1: 아, and chicken breasts, of course. That's a must if you're on diet and if you're exercising. Okay. Oh, interesting. What about you, Suyun?
0: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하고요.
1: 네.
0: 저 요새 다큐멘터리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네. 있는 다양한 다큐들을 엄청나게 봐요. 시간 나는 대로.
1: Oh, okay. So Suyun's into documentaries these days on Netflix, the streaming site. What is one of your favorites?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최애? 꼽아주신다면?
0: 최근에 계속 살인 관련된 다큐들만 봤는데
1: 네.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나
0: 봐요. 범죄 장르를 좋아해서 근데 얘기해드릴까요?
1: 네네 추천해주세요.
0: 제일 재밌게 본 건 넷플릭스의 그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정말 잘 만들고 재밌고
1: 오케이.
0: 추천합니다.
1: Okay, so Suyun, she usually likes all these thrillers and crime-related documentaries. And one of the favorites that she watched recently is Don't Touch the Cats, right? Or Don't F the Cats, the word. Okay, all right. Oh, yeah, it's a good recommendation, I think. Let's all go watch it.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Eugene_Choi. Would you rather take 1 billion won and never see your members again? Or turn down the money and stay with them forever?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10억 받고 멤버 평생 안 보기, 그리고 안 받고 평생 보기. 두 분의 선택이 궁금한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번 네. 아니면 2번? 하나,
2: 2번이
1: 안 받고 평생 보기. 네. 1번이 10억 받고 평생 안 보기.
2: 네.
1: 자, 하나, 둘, 셋.
2: 2번.
1: 감동이다.
2: 뭐야?
1: 서로 놀란 거예요.
0: 다른 줄 알았는데.
2: 1번일 줄 알았는데.
0: 한 명은 1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1: 저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동시에
0: 그러니까요.
1: Alright, so I was expecting them to say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chose number 2. What a friendship, right? What about, I guess, 10 billion won then? 100억이면요?
2: 100억이요?
1: 조금 고민되시죠?
0: 100억이면 안 봐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2: 네,
0: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2: 그렇죠. 10억은 사실 또
0: 10억은
2: 살짝 애매하긴 하죠.
0: 둘이서 해볼 만한
2: 그렇죠.
1: Okay. So if it's 10 billion won, they would just choose not to see each other and make new friends because there are good people in this world. All right. Funn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이제 다음

0: another amazing live performance. We have our crunchers saying a lot of things through our YouTube comment box once again regarding the performance. Let me share a few with you. MinR0_KK is saying, 우와, 라고 해주셨고, Lucasm is saying, I'm definitely checking out more of their music. 아, 이들의 노래 더 많이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HappyOn88553 is saying, I'll be replaying this later. 이 곡 다시 리플레이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Sarah Days is saying, My new comfort song. 새로운 위로송 발견했다고 얘기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Farewell. I love that. 안녕? 뭔가 작별 인사가 아니고 또 볼 거라는 인사이기도 하고, 네. 그죠? 네. 네. 작별이면 너무 아쉬워요.
1: 네. 근데 좀 사실 초반 제목은 작별 인사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근데 뭔가 작별 인사이면서도 네. 뭔가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그런 곡입니다.
0: Okay, so it was like farewell, farewell, but it's not really about farewell. It's more about meeting them again, you know? You know how in Korea we say 안녕, but it could mean hi and bye together. 그러면 이 곡의 비하인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사실 이 곡을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썼던 곡입니다.
0: So it's actually a quite a personal song that Eunji wrote after letting her grandmother go. She passed away, and after coming back up after the funeral in the bus, that's when Eunji wrote this very song. Okay. Well, I think she must have felt really emotional while recording this song. 이렇게 곡을 쓰시고 나서 녹음을 하실 때 네. 굉장히 울컥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업이.
1: 네, 녹음했을 때보다는 이제 곡이 다 완성돼 갈 때쯤에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So not so much when she was recording it, but she was really emotional when the song was almost complete, thinking about her grandmother as well. All right, well, I guess I am a little curious about Suyun's thought as well. Suyun님은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이제 은지님이 쓰고 나서 어떠셨어요?
2: 처음에는 이 비하인드를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가사는 가사가 정확하게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말씀하신
0: 맞아요.
2: 것처럼.
0: 네.
2: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건네는 인사일까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다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더 이 노래를 좀 좋아하게 된 그렇게 되더라고요.
0: I see. So Suyun didn't know the behind story of this song, how Eunji wrote it. But after knowing the story, she started to like it more, you know? Yeah, which makes sense. Okay, so it's a pretty warm and personal song.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Every morning, the first person we meet is ourselves, right? In the mirrors. We look at the mirror every morning. What do you usually say to yourself, I guess, to begin the day?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혹시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2: 아니 이거를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냐 이랬더니
0: 네.
2: 얼굴이 왜 이러지?
0: What?
2: 라고 한다고. Okay.
1: 아침에 이제 붓잖아요. 아, 많이
0: 그쵸.
1: 부어 있잖아요.
0: 머리도 그래서. 헝클어져 있고.
1: 와, 왜 이러지?
0: Okay. So they talked about this earlier amongst themselves, and Suyun asked Eunji, what do you say to yourself when you look at the mirror after you wake up? And Eunji said, why do you look like that? Because usually we are quite puffy in the morning, right? And we look pretty messy. So that's what she says. What about you then, Suyun님?
2: 저요? 아침에 눈 떠서 거울 보면... 비슷한 생각이 같습니다.
0: 너도 왜 그러니?
2: 정확히 오늘 아침에 네. 사실 라디오 때문에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데
0: 네.
2: 어제 일이 늦게 끝나고 배고파서 라면을 먹었어요.
0: 전혀 모르겠어요. Like I said, you look beautiful. Both of you. So Suyun says the similar says something similar like Eunji, but last night they were actually working on a song until late, and she had ramyeon. So this morning she was extra puffy, you know, extra bloated is what she said. But you know what? Don't you think they just look very natural and beautiful as they are, right? Okay, do share your thoughts as well, crunchers. Now moving on then, looking back on your years of making music as 406 Project, what have you learned or how have you grown through, I guess, all the meetings and goodbyes that you had to experience? 406 프로젝트로 치열하게 음악을 해온 세월이 이제 12년이 됐잖아요. 돌아봤을 때 과거의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거나 혹은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요?
2: 왜 없어요?
1: 예, 아 있어요.
2: 얘기해 보세요.
1: 저 먼저.
0: 먼저?
2: 내가 먼저 할까?
1: 네.
0: 수현이 먼저.
2: 아 저는 그 긴 시간 음악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0: So things don't go the way they want them to. 예를 들면요.
2: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잘하려고 거기 집착하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0: 네.
2: 예를 들어서 막 성공할 줄 알았던 곡도 네. 잘 안 되고
0: 반대이기도 하고
2: 네, 반대이기도
0: 그죠?
2: 하고.
0: So for example, songs that they thought would be a huge hit, a success, didn't turn out to be it. But some songs that they didn't expect to be a big hit became a big hit, you know? So just letting them be, letting it be, going with the flow is what she learned. And what about you, Eunji?
1: 저도 이런 생각이랑 되게 비슷해서 옛날에는 엄청 막 진지하게 살려고 네.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도 되겠다. 뭔가 스스로를 좀 봐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Oh, okay. So in the past, Eunji used to be a very, I guess. She would always work hard, a very hardworking person, very dedicated. But she realized over time that you don't have to be too tight. You don't have to be too uptight or forcing yourself to be perfect in everything you do. Just let things be and have more room for yourself is what she realized. And that turned out to be better, I guess. 그 상태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아까 라이브를 하면서 네. 잠깐 삑사리가 났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네. 정말 다시 인터뷰에 집중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걸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났는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어쩔 수 없지.
0: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갔어요. 네. 그게 라이브의 묘미이기도 하고. 네. So, Eunji, when she was singing, there was a small off-tune part, which I didn't even realize. It was just like really natural. In the past, she would have been really like fixated on that, unable to do the interview even. But now she's just letting it be. Oh, I can just do better later, is what she thinks now. A lot healthier, right? All right, well, our final question is,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about your future plans or your plans for this year, perhaps?
3: 마지막 질문인데요. 크런처들을 위해서 올해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올해 우선은 저희 8월에, 네. 8월 2일에 공연이 하나 있고요.
3: 네.
1: 또 연말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
0: So two concerts, one in August 2nd and one in at the end of the year. That's like the end of year settlement concert. 네.
1: 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앨범을 위해서 곡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같이 영상 콘텐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콘텐츠. Alright, so moving forward, they'll be continuing to write more new songs and even video contents as well. I'm sure many of you fans are waiting for their contents as well as the songs as well. And Crunchers, do look forward to their upcoming performance on August 2nd. Alright, you can check out the details through their social media. Well, sadly, it's time to say goodbye. It's a farewell for us. How was it for you? 안녕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시면요.
2: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또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라디오를 은근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워낙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네,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하다 갑니다.
0: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ey enjoyed it a lot. And what about you, Angie?
1: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초반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하고 싶은 얘기도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Eunji enjoyed it a lot and it was a very comfortable time for both of them as well.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another song by 406 Project. It's 기분이 좋아, Feels Good.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해볼까요? Keep crunching!